0: 진짜네 아무 얘기 아니다.
1: 로맨틱 천지.
2: De la musique, des infos locales, des émissions. Aux ondes FM 99.7, votre radio à Châtellerault.